0: 아이, 마오바티. 내 싹방 가서 아디님은.
1: 왕아비다오. 내 이불이 듣고 슬립식니 아디바. 아반, 납담은 오은 궁아. 아쿠 나온 땅길 시딩한 바가메?
0: 이는 비타오 띠가가 랄랄랄랑. 내 사바 낳고, 어? Free as the bird. 야이, 바로 가로도 갈라.
1: 나, 띠가 꼬무색 바 아니 마마?